0: Los mejores locutores.
1: 97.5 HFM.
0: Más pop. Conéctate.
2: 챙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. 랜덤 게임.